시간 당가 아이콥 누아 푸노니 감장안니 무코몽고이 스퍼에 덴 바이두라이 데랑나 무코몽고이 스퍼에 덴타 좀폰 시엔 우 아이 퀴고남 코니 따방단나 좀 달라가

0: 초모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오 초빠후 노흐다. 띠자레 까무코나비오야코 갈로로메 치디포 나빠 치마비 타나레 치디크비 뼈비 샤비오뇨 하타 할레 치무비 까무코 띵조 나하니메.

0: 나 나신가 히스마그 이바관예 모베다마데 나나가 히발레 치관관예 음메한두마 아클리다자와 소시 호마소 바세 쇼안두문도 즐리타 무제 호니 이조나 마티리당아 모마티초 제구마티과 징베 잔니마카 마치 제구 자과 징베 모마 지와마쿠 미디미 징베 마예예 자타 wanye ngwaza be mamanganga ajile ngwama tichu jeguma tikwa jie soha ngwaza ati tasi mudesu itichu amuz nyewa dasinga ngabe jeguma tikwa chu jile gese ngwama nye ilipa wuduma de tithe shogata jegu za kwa chu jile denga in jegu kwa tibi nyingata gogwa nye shili zama uvivi ha 你去过切切子子冷热又好结果一门过一节热冷冷大时我被提被装了我妈念我的我计划马库特瓜弄我的美国等啊提里他我能念结果咋个就进啊提得过其他我念我念个是我妈的美国伊斯玛个嗯个是我咋的美国哇 Mama amu mutanga beli akuchis mali Mwazama totoza akukwanga beli Ati tasis lunga Mwasunga hisumanye anzaza Chito, hito, hito jinye Mwamehemas imehema titata Mwanu hitsu sedema buhu ngu
1: Ni nama nanasubu Amunya mungu afuma jingalo.

내시 무과과스니 와지 와키키스니 자카파테 푸가니 니카마테 도무니 누니 내시 그사그 에이시스스 뚜라토 무제 와즈 조리토

0: 에이구, 놈이 내 일로 마꿔. 그제 놈이 늘 마꿔. 와즈 멍띠띠 우냐. 로쿠 묵구소브도 볼로 알라 쇼시오. 제뿌 알라 멍시오. 자구. 와쿠 화화마 뿌두니. 에즈 무화화마 배두니. 치페 알라 푸요. 세마 알라 무요. 아미 쇼마 베마치 아미 마마 오마치 스지도도 히무즈 스체츠츠 제즈도 무로모 차바츠지 사콰 아뿌이브지 티니 아타로마로 티헤 아타 비마비 아니 니자 제니시 니니 니마무니시 마마 니비도도마 네이 사도 스마츠 바바 스니쇼도마 에마 사도 스마츠 니에스 알라뿌요 니마 알라뿌요
1: 와무비니 호스니 부두묘과 주치라
0: 흐자 보니 호스니 흐즈묘과 토치라 说说起火起了，猛说起嘟嘟了。前代阿塔对是你，西马舅舅多给他，猛马处处付给他。猛惦记些了，猛顾哈就修了。西马咋么多了呢？富哈爸妈提了呢？农民那一么呱呱，农民哇过。哇，Kiki。

오이래 오이노 보도 롱땡마이 람감 퍼봉자의 뜨니 낭디자낭고라 레봉혁멍하이 고자이 고좌로이 좌광황호이 따포 뜬고라 빈가로 은캄네노.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빠 초빠 후 노흐다. 디자레 까무코나 비오야코 갈로로메 치디포 나빠 치마비 타나레 치디크비 비오비 샤비 어니오 하타 할레 치무비 까무코 띵조나

에이구, 노미 내지 로마과 그제 노미 누마과 와즈 멍띠띠 우뇨아 로쿠 무쿠소프도 볼로아 라쇼시오 제푸아라 멍시오 자구 와쿠 화호마 푸두니 에즈 무화호마 베두니 치페아라 푸요 세마 알라 무요 아미 쇼만 베마치 아미 마마 오마치 스지도도 히무즈 스체츠츠 젠즈도 무로무차 바츠지 사과 아뚜이브지 티니 아타로마로 티헤 아타 비마비 아니 니자 제니시 니니 니마무니시 마마 미비도도마 네이 사도 스마츠 바바 승쇼도마 에마 사도 스마츠 미에스 알라뿌요 니마 알라뿌요 와무비니 호스니 부두무과 주치라 흐자 부니 호스니 흐즈무과 토치라 说说就火起了，猛说就嘟嘟了。现在阿塔对是你，西马舅舅多给他，猛马处处付给他。猛爹就歇了，猛姑还就休了。西马咋么多了呢？父喊爸妈提了呢？农民那一猛呱呱。农民挖过，挖起起。